반 채성 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어 기수어 울고 그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 지성 단정성은 네 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

건장한 선인도 우리 같이 비를 난 수군다 밭 감고 돗다로 그걸 주둥둥 울리며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떠나가는디.